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 Okay, 쉬니 쉬니.
2: 네, 부르셨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Oh, today's a big day for me. My first date with a girl. Oh, I'm super nervous.
2: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력된 데이터에 따르면 좋은 결과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1: Oh, wow. Can you be a little more positive, please? I'm really feeling excited here. Don't kill the vibe.
2: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1: Hey, just help me plan today's date. Would you kindly help me plan a perfect date course?
2: 먼저 소머리 국밥을 드세요. 가격은 인당 8,000원.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there has been a shift toward viewing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not as a matter of individual endurance, but as a shared responsibility, ensuring that those who protect us can stand strong for longer. Today, we're joined by Ms. Lee Na-yun here in the studio,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She has led the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under the Dong-A University Foundation for Academic Industrial Cooperation, which has been ranked first in the nation for firefighter psychological support for 5 consecutive years. We're going to discuss how to protect the hearts of those on the front lines and how that change connects to the overall safety of our society. 네, 오늘 저 인터뷰는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이나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나윤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용역 사업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0: 상담실이라는 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영어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또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이 사업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시민분들께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방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 또 그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소방관은 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이해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교수님. Now, here our professor for the past 6 years, she has been operating the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 government commission project dedicated to enhancing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She actually shares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speak about this work today, as the project plays a vital role on the front lines, but remains relatively unknown to the general public. She hopes today's conversation will shed light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ers and the efforts being made to protect their emotional well-being. Most importantly, she wants to challenge the common perception that firefighters are strong, so they must be fine, and encourage listeners to understand the human stories behind the uniform. Well, I like to start by learning more about this counseling center. What i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nd how is it actually operated on the ground? 소방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소방 공무원은 화재 진압, 또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를 반복해야 되고, 또 사고 현장에서 일반인은 평생 한 번도 목격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또그 감정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 없이 다시 다음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방 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또 수면 장애, 우울 같은 어려움을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상담사가 직접 소방관이 일을 하고 있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근무 시간 중에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단순히 한번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어나가기도 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맞추어서 설계된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건강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란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Now she shared that while firefight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lives, they are mentally vulnerable group due to shift work and repeated exposure to traumatic scenes that most people never witness. These experiences accumulate without time to process before the next call, leading to higher rates of PTSD, sleep disorder, and depression as well,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operates the Outreach Counseling Center, where professional counselors visit fire stations directly during work hours. She describes it as a field center support system designed for their unique environment, offering not only individual sessions, but also group counseling and family programs to ensure comprehensive mental health care. And the project you lead has been named the top institution in the nation for 5 consecutive years.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this news, and what do you believe is the secret behind such consistent high-level performance?
2: 교수님이 총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이런 성과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전국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0: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 네.
0: 솔직히 기쁘기도 했지만
1: 네.
0: 좀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상담사를 단기 인력이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관계와 그리고 신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 접근입니다. 저 역시도 소방관을 직접 상담하는 전문 상담사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체계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또 소방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while she felt joy when she heard the news, what was even bigger was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this work directly impacts the lives of individual firefighters and is funded by taxpayers, she felt an immediate urge to do even better. She attributes this success to three main factors. First is continuity. By employing professional counselors full-time rather than as temporary staff, they've actually built deep trust with the firefighters. Second is a field center approach. Drawing from her own past experience as a field counselor, she developed programs that truly address the specific hardships of the job. And finally, she credits a stro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fire headquarters, local station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allowed them to run diverse and successful programs. Now, behind the bravery of firefighters protecting our citizens, there must be a heavy emotional burden that we often overlook. So why do you believe psychological support for firefighters is so vital?
2: 소방관분들의 용기 뒤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소방관분들의 심리 지원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소방 공무원은 반복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직업군입니다. 이 경험은 누적되는데 충분히 정리할 시간 없이 다시 다음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이나 불면, 과각성 같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적절한 시기에 심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심리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1: So she explains that firefighters repeatedly experience traumatic events. Because these experiences accumulate without enough time to process before the next call, she views psychological support as an essential recovery process rather than an optional one. Without it, symptoms like insomnia and anxiety can lead to long-term PTSD or depression. She emphasizes that these reactions are natural responses to extreme situations, not personal weaknesses, and can be overcome with timely support. So her work actually focuses on prevention and consistent management rather than just treatment, ensuring that these brave individuals have the space and tools to recover and remain resilient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s. Lee Na-yoon,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Now,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witnessed firsthand in the field? What does it mean to you personally to see a firefighter's heart slowly begin to heal through your counseling?
2: 현장에서 직접 보신 변화도 궁금한데요. 상담을 통해서 소방관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교수님에겐 어떤 의미를 남을까요?
0: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과거에는 상담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0: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또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권유로 시작했던 상담이더라도 상담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료를 돕기 위해서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에게 추천해 주시는 소방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대한 만족감이 쌓이고 또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국 소방 조직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개인의 변화가 조직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s the perception of counseling. In the past, many felt burdened by it. But now, more firefighters are naturally accepting the process and even requesting sessions voluntarily. She notes that while many started at someone else's suggestion, they now return on their own or even inquire about how to help a struggling colleague. She adds that it's becoming common for those who have benefited from counseling to openly recommend it to their peers. And for her, while individual recovery is vital, the greatest sense of accomplishment comes from seeing the entire organizational culture shift a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grows. In her eyes, these changes represent a collective movement toward a healthier, more supportive environment. Indeed. Well, I understand that you've expanded your reach to support firefighters' families through support programs. So what have you discovered abou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family in this process?
1: 최근에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가족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0: 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화재나 사고 또 재난 상황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보호 요인 중에서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지지를 받으면 소방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들이 완충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반대로 갈등이 있으면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 자녀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의 지지와 유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가족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회복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결국 현장에서의 회복이 일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So she explains that since the dangers of fire and disasters cannot be removed from the job, it is vital to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that help maintain mental health. Among these, family support is the most crucial and critical. While a supportive home acts as a buffer against work stress, family conflict can actually worsen a firefighter's mental state. Through programs like couple and child counseling, she works to enhance family bonds, and she has realized that a family is not just a group of supporters, but the very foundation of recovery. And fostering these connections, the program actually ensures that firefighters have a strong emotional base to return to after facing high-stress environments. Well, having led this project for the past 5 years, as we mentioned, what mindset has kept you going, and what is it that allows you to persevere and continue this vital work?
1: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을 총괄해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론이나 아니면 연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방공무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멈출 수 없고 또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또 스스로 회복을 선택해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일이 의미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0: 멈추기보다는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들을 연구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소방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업무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o she shares that her primary motivation is the field, because this issue isn't just a theory in a research paper, but is directly connected to real lives. Every encounter in the field convinces her she cannot stop. Another driving force is witnessing change as well, seeing those who initially found counseling difficult gradually opening up and choosing recovery gives her the certainty that her work is meaningful. On a personal level, she finds it just immense fulfillment in seeing the knowledge she gained through her doctoral studies lead to actual transformation on the ground. Above all, she views this as a way to give back to the firefighters who protect her life and the lives of her famil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Na-yoon here in the studio,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We have Jenny님 messaging in. Jenny님께서는 현장의 소방관분들과 또 그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시는 상담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Yeah.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for a thankful message. Now, what systematic or social improvements do you believe are still needed to better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our firefighters?
2: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0: 최근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올해는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서 각 소방서마다 상담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관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조직 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조직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표준화와 질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 또 모든 소방 공무원이 균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notes that national interest is growing with plans to expand the program and station counselors at every fire station this year. While she views this as a positive step, she actually emphasizes that this attention must be sustained. Beyond policies, she stresses the need for a cultural shift within the organization to make seeking help feel natural, because the pressure to be strong can make it harder to reach out, and she believes it's vital to view mental health struggles as a common experience rather than a personal flaw. Well, having stood by these heroes on the front lines for 5 years, I'm curiou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enter. How do you hope to expand the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nd what ultimate change do you wish to achieve?
2: 앞으로의 방향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소방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싶은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0: 앞으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 중심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방과 일상생활 관리 중심의 시스템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면 관리나 스트레스 조절 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궁극적으로는 힘들 때만 상담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소방 공무원분들이 더 오래 또 건강하게 또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So she emphasizes that future growth must focus on quality and shift toward a system centered on prevention and daily management. Rather than just responding to crisis, she aims to implement programs for sleep management and sleep regulation and stress regulation as well that allow firefighters to manage their well-being before problems escalate. Her ultimate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aring for one's mental health is a natural part of daily life, not just something sought out in times of hardship. By helping firefighters stay healthy and resilient for longer, she believes this support actually creates a cycle that ultimately ensures the safety of all of our citizen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길을 양보해 주신다거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마주했을 때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 소방 공무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말씀처럼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She hopes today's broadcast serves as a reminder that these individuals endure hidden hardships to ensure our safety of our citizens. And she shares a simple action like yielding the road for a fire truck or offering a word of thanks and respect in person can be a source of great strength for firefighters. So she asks the public for thei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2: 교수님,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소방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앞장서신 만큼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의 안전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버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So she tells them that while they are always at the forefront,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she hopes they will take a moment to stop and look within to protect their own hearts as well. And of course, promising the Outreach Counseling Center will always be right there with them, ending with a sincere message of gratitud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Na-yoon here in the studio,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2: 오늘 더 인터뷰에선 동아대학교 간호대학의 이 나윤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커피 소년 with 행복의 주문.

0: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joining us from Singapor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스테파니님.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How are you doing?
1: Alive. We only have one more weekday, so
0: that's good. That's good, right? Wait, I do have a question. Was there any holiday this week for you?
1: Oh, we had a Labor Day on 1st May, but that was last week, right?
0: Yeah, all right. So no holiday for May 5th, Children's Day, but still, you got Labor Day off. That's great to hear.
1: Now, yeah.
0: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Recently,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igned an MOU with TechX Venture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public safety technology in Singapore. Could you tell us a specific background and where this agreement took place?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싱가포르의 공공안전기술 전문기관인 TechX Venture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배경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1: 네, 이번 협약은 우리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 과학기술청이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아시아태평양 대표 보안 전시회인 MTX 2026 현장에서 협약이 성사되며 공공안전과 또 보안 분야의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는데요.
0: 그렇군요. So this agreement has and was signed with a subsidiary established by the Home Team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under the Singapor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promote the entry and investment attraction of Korean startups into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agreement was finalized on the 28th of last month at MTX 2026, a leading security exhib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network in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sectors. Well, what specific technologies did the Korean security startup showcase at the exhibition, and what were the actual achievements they made locally? 그렇다면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들은 어떤 기술을 선보였고 또 현지에서 거둔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입주 기업 6개사가 사이버 보안, 무인 시스템, 안면 인식 기술을 선보였으며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치관을 방문해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기관과의 기술 검증은 물론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색 트러스트로부터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현지화 전략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또 현지화 전략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So six companies residing in the

0: Korea Startup Center actually showcased cybersecurity, unmanned systems,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and the Singaporean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Law personally visited the pavilion to verify their technological power. Our companies are seeing the fruits of their localization strategies, succeeding not only in technical verification with local agencies, but also attracting investment from Singapore's sovereign wealth fund as well. Well, with that, let's talk about K-Food. What were the actual results achieved at FHA 2026, which is Asia's largest food exhibition recently held in Singapore? 다음은 K-푸드 소식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인 FHA 2026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1: 네, 국내 41개의 수출 업체가 참가하여 총 85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5,91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네. 또 특히 현장에서 23건, 약 1,128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싱가포르에서의 실질적인 계약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0: 그렇군요. 수치로만 봐도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인데요. So 41 domestic exporters participated and conducted a total of 854 consultations, recording export consultation results worth $59.17 million. In particular, 23 MOUs worth about $11.28 million were signed on site, further solidifying the practical contract base in Singapore, which is a key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considering that Singapore imports over 90% of its food, what were the key strategies and items that local buyers focus on at this exhibition?
2: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싱가포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들의 주목한 전략과 또 품목은 무엇인가요?
1: 네, 현지의 저당, 고단백 소비 추세를 반영한 건강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유기농 스낵과 건강 기능식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역이 해소된 제주산 한우와 한돈이 큰 관심을 끌었으며 올해 1분기 싱가포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26.9% 급증하는 등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의 핵심 가늠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we focused, they actually focus on healthy and premium strategies reflecting local trends for low sugar and high protein consumption, showcasing organic snacks and functional health foods. In particular, Jeju produced Hanu, which is Korean beef as we know, and Handon, which is Korean pork, for which quarantine restrictions were actually lifted last November, drew great interest. With export volumes to Singapore surging by 26.9%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Singapore is serving as a key litmus test for the ASEAN market. With that, let's turn to education. What are the main details of the standardized disciplinary guidelines recently introduced by the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for student misconduct, such as school violence?
2: 싱가포르 교육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생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징계 지침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1: 저도 처음에 듣고 살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이 지침은 괴롭힘이나 부정행위 같은 중대한 비행 발생 시 회초리로 가볍게 때리는 체벌을 최대 3대까지 허용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행 횟수와 중대성에 따라 징계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일관성 있는 훈육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0: I see. So these guidelines, which will be introduced in all schools by 2027, allow for corporal punishment of up to 3 strokes with a cane for serious misconduct such as bullying or cheating. It specifically targets male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primary school and above, and the plan is to implement consistent discipline by categorizing the level of punishment into stages from level 1 to level 3.

0: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안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싱가포르 정부는 2027년까지 학생들이 유해 행위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또 가해 학생의 피해 회복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체벌은 단기적인 억제책으로 활용하되 상담과 학부모 지원을 결합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또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예방과 회복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So now the Singaporean government plans to open an online reporting channel by 2027 so that students can directly report harmful acts and will concurrently provide restorative, of course, education for offending students. And while punishment is used as a short-term deterrent, the focus is o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long-term growth and positive behavior by combining counseling and parental suppor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diverse news from Singapore. 싱가포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0: 감사합니다. All right, and that was Miss April based in Singapore, always making me smile. Now,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We'll be back tomorrow for Friday edition of the show. Final song is by Pepe Bilon with 혼자 하는 사랑.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T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0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1:00 o'clock.

사랑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너란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어.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너란 사람은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9 years old, fourth grader.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Okay, 쉬니, 쉬니.
2: 네, 부르셨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Oh, today's a big day for me. My first date with a girl. Oh, I'm super nervous.
2: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력된 데이터에 따르면 좋은 결과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3: Oh, wow. Can you be a little more positive, please? I'm really feeling excited here. Don't kill the vibe.
2: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3: Hey, just help me plan today's date. Would you kindly help me plan a perfect date course?
2: 먼저 소머리 국밥을 드세요. 가격은 인당 8,000원이고 가성비가 좋으며 깍두기가 맛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3: Oh, that sounds pretty good. And where should we go for coffee afterwards?
2: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은 차 마시는 건 돈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자판기 코코아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1인당 300원입니다.
3: Wow, genius. Oh, you really get me. And since the date might go late, I'll probably take a taxi home.
2: 그렇다면 심야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3: Wait, you mean it costs more just because it's late? They're robbing me!
2: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데이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3: What? That's it. I'm shutting you down. I can't believe I'm paying for an AI that just roasts me. Anyway, I better call her to confirm the date.
2: 지금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3: What? Hello? Are you serious right now?
2: 오늘 배워볼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2: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1: Late night, 심야라는 뜻이죠. 여기에 요금, 청구라는 뜻에 charge를 붙이면 late night charge, 심야 할증을 의미합니다. 새벽 할증, early morning charge, 주말 할증, weekend charg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3: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ricks of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4: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city and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s in different neighborhoods.
1: Yes, and it's almost like a local food exploration tour. Visitors can walk through old neighborhoods, discover long-lived local restaurants, and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the original Busan. And programs like Downtown Running and Night View Pojangmacha will make you experience Busan beautiful day and night. 포장마차 갑시다.
0: Oh, yeah. I heard there's also a special Taekshuleng guidebook, like the original Dengdengleng guidebook. So this is being released, right?
1: Like a local version of the Michelin Guide. The Taekshuleng guidebook introduces restaurants and menu spots that Busan citizens have loved for years.
0: Good.
1: And it's designed to help you visitors discover Busan's flavor and stories through food.
0: So we're following the experiences of locals, right? And another fun part is that the media members from Busan City and the child reporters will be covering the festival on site
1: Yes,
0: as
1: and
0: well.
1: our citizen journalists will make the event feel even more lively and personal. So check everything on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0: Which is what?
1: which is @BusanCity and @BusanCityGlobe on Instagram.
0: Yeah.
1: Thank you so much.
0: 구독 좋아요.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From local restaurants to wheat.
1: Wheat.
0: If you're in Scotland, you have to say wheat.
1: Okay, so 2026 Busan Wheat Festival takes place this weekend at Hamyang Ecological Park. This year marks the third edition, and last year alone, more than 33,000 visitors attended over just 2 days.
0: It's very funny. You know, when you told me a wheat festival, I said,
1: "Oh,
0: no thanks. No, thank you. A wheat festival? What am I? Come on." But the scale is huge. People are like really serious about carbs, man.
1: Apparently, yes. But what makes this festival especially interesting is that it's connected to Busan's history as a major wheat distribution center after the Korean War.
0: Well, that's it, right? It's very, very important. There's historical meaning behind it, not just wheat. You know?
1: Yes. And this year, the festival introduces a Wheatopia Kingdom concept. Around 25 restaurants and local eateries will participate, serving everything from pasta, pizza, pho, banh mi, and even gluten-free menus.
0: But hold the phone. One of the features of wheat is that it has gluten.
1: That's true, but you know.
0: So this is like, this is pseudo wheat.
1: Pseudo wheat,
0: yeah,
1: yes.
0: Okay. So it sounds like a total exploration, though, through food, cultures, all centered around wheat,
1: Yes.
0: but like historically important and culturally important.
1: And this year, they are also adding a nighttime program called Pairing Night, where visitors can enjoy food together with beer, vodka, whiskey, and also live performances. Sounds good.
0: Very good. So during the day, it's family-friendly. In evening time, it's more like a nightlife food culture experience.
1: Yes, so it's going to be a fun day for everyone. And the festival is also trying to be environmentally conscious. All food booths will use reusable containers, and there'll be a return system to reduce waste throughout the event.
0: Love it. Busan is very good at doing this.
1: I
0: At the
1: think
0: Rock
1: so.
0: Fest?
1: I think so. They are doing great.
0: I went to the Rock Fest last year. And I was so impressed with how they handled food waste, trash, like pan-up stations. If this is the UK, you would never get your plates back. People would not be taking their plates back after they've eaten food.
1: So we are taking bullies to go very seriously.
0: Yeah. But it's very important, and it's so good. I love it. I really love it, especially for a large-scale outdoor event. It's not just a simple food festival. It's an immersive experience,
1: Yes.
0: and it's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one.
1: So visitors can enjoy the food, the scenery, and the atmosphere, while also thinking about sustainability and local food culture.
0: Good. What's your favorite wheat-based food?
1: Wow. Pizza, of course.
0: Pizza?
1: Yeah.
0: Of course?
1: Of course.
0: I just like bread.
1: Oh.
0: But not like Korean bread. I need like Scottish bread or French bread. Because Korean bread is very sweet.
1: Yes.
0: You know?
1: It is like desserts.
0: Yeah. I don't want bang. I just want like baguette. Crusty baguette with some soup.
1: Like some bread that the jangbaljang. So, like, oh yeah. Sorry.
0: I don't know what that is, but I am on board. Okay. I like it. I love that little poster as well. If you're joining us on YouTube Live, you can see the poster. It's so cute.
1: Yes.
0: I love
1: Free
0: that.
1: Tokyo.
0: So there we go. If you want to get involved with any of this, please get on to Pyeongstagram. Mm-hmm. That's Instadeng. And find Busan City or Busan City underscore Globe, and you can find all the official information. So yeah, two different ways to experience Busan through food: hidden restaurants with the taxi drivers to wheat.
1: Yes, both festivals highlight Busan's local culture and atmosphere in their own way. With this beautiful spring weather, they will also make perfect weekend outings.
0: Yeah. I like wheat. You can have wheat beer. You can have wheat bread.
1: Wheat everything.
0: Wheat everything. Yeah. Sweet. Wheat is sweet. Enough?
1: Yes.
0: Have we done enough?
1: Yes.
0: Is it time to?
1: Okay. Yes.
0: Okay. Kyuubi,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d bringing us all the updates. We will, of course, see you again next Thursday. Until then, enjoy the rest of your Thursday and enjoy your weekend.
1: Thank you so much.
0: Bye-bye. Thank you. All right. It's time for On the Mic.
2: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식업 하고 있고요. 애플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깃집이거나 전집인 줄 아시는데 저희는 유럽식 레스토랑, 그다음에 정통 중화식당,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2: 우와.
3: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 가정식 전문점을 했었어요.
2: 아~
3: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달을 조금 기반으로 했던 체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제조 공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본점 옆에 아주 조그만한 10평 정도 되는 그 남짓의 공간에 제조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부엌간이었어요. 함경북도 방언인데 부엌 옆에 딸려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어떤 자리를 보고 저기 자리 되게 좋아서 저기에는 별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2: 네.
3: 실제로 그 자리를 막 저희 친구들끼리 알아봤어요.
2: 네.
3: 야,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번 전개하면 뭐 뭔가 넣어보자. 포부있게 했는데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제 좌절을 맛보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별다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보는 눈은 가졌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별다방을 만드는 게 낫겠다.
2: 오.
3: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2: 우와.
3: 저하고 함께 하시는 또 저의 파트너가 또 계시는데 저를 픽하셨던 것 중에 제일 컸던 이유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왜 무경력자를 고용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가 고용을 좀 많이 해요.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경력 단절자라던가 기술의 발전이 생기고 교육을 받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 경험조차 주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와.
3: 그런 가치관을 가진 수 있는 것들이 모여진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너희는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모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내는 거지. 정말 그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역인데 그거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해낼 거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흩어지지 않는다면 대기업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2: 그러면 대표님 함께 일하고 있는 그분이 대표님을 픽했던 이유는 뭐예요?
3: 그분도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생각을 하셨는데
2: 대표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3: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하니까 되게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2: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3: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 번도 어떤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모차르트를 연주하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너무 공감이 안 됐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 저는 뭐 하나를 할 때 저는 정말 사진을 정말 너무 못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진을 미친듯이 찍기 시작했고 하루에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씩 찍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지금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거는 재능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똑같이 해요. 멈추지만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
2: 그건 맞아요.
3: 왜냐하면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멈추지만 않으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 어떻게 없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4: 맞아요.
3: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5 o'clock.
4: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5: 어. 부산이 좋아요.
6: 부산이 좋아요.
5: 포 마이 부산.
6: 포 마이 부산.
7: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8: 부산? 포 마이 부산.
9: 부산 하면 For my Busan.
8: 하나, 둘, 셋.
10: Busan is good! For my Busan!
1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2: 부산이 좋아요. I love it! Every time I hear it, it makes me just gleeful with joy and glee. Welcome back. It's 5 o'clock. You are tuned into my Busan, for my Busan, not just my Busan. With me, Laura McLuckie. It's Thursday the 7th of May, and I'm glad you're here. We're talking about love today, and specifically, your first love.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요? Today, I want you to share your stories about your first love. Of course, it is the second half of our show. We'll be going until 6 p.m., but a little bit later on in the show, we have your song requests, and we take them and we turn them into a playlist that's all about the topic for today. So share your stories about your first love and send us a song that reminds you of your first love or your first love. Steal the show. First love. Or just love in general. We are not picky, but we do want to know your inner thoughts and all of your dirty laundry. So feel free to air it all out. 솔직히 예,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첫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은 언제였지요? 누구랑였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헤어졌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사랑에 대해서 아니면 뭐 첫사랑에 관한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No, you too much? Too cheesy? Oh, okay. 넘어갈게요. I take it back. 취소. I don't love you really. I do. It's not cheesy. It's my real heart. Text me #9050#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 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We've got so many people texting up in the YouTube Live.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drive safe out there wherever you are. And love to love to read these messages. So I'll be reading a bit more of those a little bit later. All right, but let's get into it because we need a lot of time for this next segment. It's time for the Global Chatter Squa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의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중동 사태 장기화로 부산 지역 협력업체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석유화학과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부산의 2, 3차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 물류업의 비용 압력도 커지고 있어 원자재 구입과 물류비 지원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Concerns are growing over possible production disruptions at Busan-based partner companies as the Middle East crisis drags on. The Bank of Korea's Busan headquarters said production setbacks among loc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particularly in the petrochemical and machinery sectors, could also affect second and third-tier suppliers in Busan. It added that cost pressures on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ies are also intensifying, stressing the need for tailored support measures such as assistance with raw material purchases and logistics expenses.
2: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신고가 이어진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추가 전수 감독에 나섭니다. 지난 3월 감독에서 해당 병원은 1월과 2월 임금 4억 8천만 원 체불이 확인돼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필요할 경우 엄중 조치와 함께 노동자 생계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ll carry out an additional full-scale inspection of a long-term care hospital in Donggu District following continued reports of unpaid wages. During an inspection in March,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 hospital had failed to pay 480 million won in wages for January and February, prompting a corrective order. However, further complaints involving unpaid wages and severance pay were filed afterward. The ministry said it plans to take strict measures if necessary, while also providing livelihood support for affected workers.
2: 부산시는 베트남 껀터시와 미래산업중심의 경제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전환, 무역투자, 기업교류, 해양관광,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껀터시를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 Busan Cit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Cantho City in Vietnam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focused on future-oriented industries. Under the agreement, the two cities plan to expand cooperation in areas including smart cities, digital transformation, trade and investment, business exchanges, as well as the maritime, tourism, environmental sectors. Busan City said the partnership is aimed at supporting local companies seeking to enter the ASEAN market and positioning Cantho City as a strategic gateway to the broader Southeast Asian market.
2: 부산시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안전운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유 비중이 높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2만 9,700대와 마을버스 등 모두 3만여 대입니다. 부산시는 추가 경정 예산 90억 원을 편성해 엔진오일과 타이어 구입비 등 차량 한 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is launching a support program to help reduce the burden of high fuel prices and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freight trucks and village buses. The program will cover a total of around 30,000 vehicles, including 29,700 commercial freight trucks that rely heavily on diesel fuel, as well as village buses. The city has allocated 9 billion won in supplementary budget funding and plans to provide up to 300,000 one per vehicle for expenses such as engine oil and tire purchases.
2: 부산해양수산청은 내일 친환경 항만 청소 선박인 에코 부산호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93톤급 선박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항하며 해상 부유물 수거와 유류 제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hold a launching ceremony tomorrow for the eco-friendly port cleaning vessel, Eco Busan, marking the start of its full-scale operations. The 93-ton vessel operates on a hybrid system and will be used to collect

0: collect floating marine debris and remove oil spills from the sea.
1: 부산 시민공원 역사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토, 일요일에 진행되며 공원에 남아있는 역사 유적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11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0: The History Museum at Busan Citizens Park will host a family particip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rogram will run on Saturdays and Sundays from May 17th through the 30th, allowing participants to complete missions while touring historical sites remaining inside the park.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mpanied by a guardian can participate free of charge, and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website starting May 11th.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0: Busan is expected to see a morning low of 14 degrees and a daytime high of 23 degrees tomorrow.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stands at 1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쉬.
4: May is a month for family and for love because it's the time to express how we feel for the people that we love.
5: Yeah, but love or money? It's an age-old question, right? But these days, the answers seem, well, a little different.
4: Yeah, a recent poll in the U.S. found that over 40% of Americans say they would break up with their partner for $1 million.
5: That's it?
4: Still, the question is, can money really replace what we feel for someone? You know, it reminds me of that Austin Powers.
5: 네.
4: $1 million.
5: 따링. 네.
4: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반갑습니다, 김조한입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in the house.
4: Hey, hi, hi, hi.
5: 네, how are you?
3: Would you for $1 million?
5: Oh yes, the question that a lot of people, you know, might have maybe even thought about. 근데 before that, 형, we missed you yesterday.
4: I know.
5: 네, 어제 너무 보고 봤어요.
4: That's right. 네. I missed you too.
5: 뭐 근데 당연히 뭐 어제 우리 아주 같이 한 스페셜 게스트 분도 뭐 너무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근데 형, 우리 김조한은 replace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생각도 하긴 했어요.

0: said that they would leave their partner for $1 million, which is 1.4 billion won.
1: Oh, 그쵸, 그쵸. 네네네. 자, now that's a lot higher than I expected. That 43%. 그 미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yeah. 이 100만 달러, 이거 14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준다면 현재 연인이랑 헤어질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0: Well, you know, sort of kind of shows how reality is shifting because the rising costs, the financial pressures of life. So love isn't just emotional anymore.
1: Yeah.
0: It's sort of like a practical choice that people have to make.
1: Mm-hmm.
0: And it's true that money matters, but love matters too, right?
1: Yeah.
0: And after all, most of the songs that touch our souls and the big decisions that we make in life are mostly about love.
1: 맞습니다.
0: Right?
1: So I found some interesting research that actually says otherwise. So according to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Harvard이라고 하면 뭐 좀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거기.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they tracked people for over 80 years. 이거 이 뭐지? 이 조사를 80년 동안 했대요. And what they found, it wasn't money or fame that kept people healthy and happy. It was, dun dun dun, good relationships.
0: Oh yeah.
1: 네. 하버드에서 80년 동안 이 추적 연구한 결과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돈, 명예 이게 아니고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네.
0: Oh, yeah. I mean, you can be rich and all this stuff, but you can't take it with you.
1: 맞아요. 그냥 주변에 그냥 뭐 부자든 그렇죠 뭐 돈 없든 그냥 좋은 사람끼리 있으면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I mean, you can't if you're just too poor, it's really hard. But you know, yeah, it's one of the things. But...
1: And more money, more problems. Yeah. 알잖아요, 형. 그렇죠. 돈 많을수록 문제도 많습니다.
0: So you know, maybe can solve problems. I mean, it helps. I mean, to be like dirt poor, it's really hard. But it does help. But people are what carry us through in the long run, right?
1: Yeah, 맞아요.
0: And love or money, what would you choose?
1: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헤어지면 안 될까요? 진짜로는, 실제로는 사랑하는데.
0: 근데 못 봐.
1: 그럼 이건 그건 안 되죠.
0: 이사 가야 돼.
1: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저는.
0: Okay.
1: 네.
0: And the thing is, 어쨌든 일하고 돈 벌면 되잖아.
1: 그렇죠.
0: Yeah.
1: 네. 14억? 많이 일해야 된다.
0: 한꺼번에 14억은 어렵지만
1: 그쵸,
0: 또
1: 그쵸.
0: 일하면서 14억 벌면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Yeah.
1: 자, 그러면 real quick. 돈과 사랑에 관련 영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에요. 네, 이게 구어체입니다. 자, 돈이면 다 된다. Money talks. Money talks입니다. 이거 옛날에 그 90년대 영화도 있었고요. Remember Money Talks?
0: Yeah.
1: 네. Wesley Snipes였나? 아무튼 Money Talks라고 이 그 영화도 있었고 뭐 노래에 뭐 가사에도 Money Talks 많이 들어갔는데 Money Talks 돈이면 다 된다. 그쪽으로 우리 예약이 안 된대. 이게 지금 유명 식당인데 예약이 안 된대. 여보야 Money Talks 팁을 줘. Right?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Love doesn't pay the bills. Love doesn't pay the bills. 라고 할 수 있죠.
0: Love doesn't pay the bills.
1: 근데 여러분,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Through thick and thin. Through thick and thin. 이거 thick가 진짜 문제가 많았을 때. thin은 문제가 얇을 때, 작을 때. 그렇죠? 이게 사랑이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remember this song, the song the long time ago 그 90년대 언제였지? 2000년대 초반이었나? J-Lo, 그 Jennifer Lopez 노래.
0: Love
1: My love don't cost a thing. 네.
0: 거짓말.
1: 사랑은 돈 드는 게 아니야. Love don't cost a thing.
0: 말만 맞아. 그랬어. J-Lo 왜 그래?
1: 맞아. 이것도 진짜. 뭐 J-Lo는 그렇죠. 이미 부자니까.
0: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노래 만들고
1: 맞아.
0: 근데 사실 이런 발라드나 이런 거 부를 때 네. 약간 거짓말 하지 마.
1: 맞아요. 공감이 안 된다.
0: 거짓말.
1: 이거는. Love don't cost a thing.
0: You liar.
1: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목요일 올스타.

0: 이 harmony 장난 아니다.
1: Yeah.
0: 장난입니다. 자, welcome to Hani의 vibe check.
1: That's right.
0: A little bit about the segment, 형.
1: This is where we break down our songs and lyrics and explore the meaning and the feel that all go in it.
0: 네, 여러분 진짜 vibe를 가사로도 느끼고 이 가사의 뜻으로 vibe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하이라이트죠. 우리 한영의 미니 콘서트로도 vibe도 느낍니다.
1: Yeah, it's one of the songs that I grew up on.
0: 네.
1: And on my way to becoming a singer, it's the songs that I basically emulated.
0: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옛날 한이가 이제 가수가 이렇게 되려고 뭐 트레이닝 뭐 기간 이제 진짜 가수 되기 전에 형이 자주 불렀던 노래, 이걸로 연습했던 노래,
1: 그렇죠.
0: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형, 근데 형이 엄청 이 깊은 인연 있는 곡들이잖아요. 그러면
1: yeah.
0: 네. So what song do you have for us today?
1: Well, this group is probably one of the groups that I listened to when I was younger.
0: Okay.
1: Around 17,
0: 18, 19. Oh, wait, 17, 18, 19 years old for
1: yeah.
0: you.
1: Yeah.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요.
0: 네.
1: Even when I listen to now, when you look at the technology, 그때 뭐 이제 전자 음악도 거의 많이 없었고요.
0: 네.
1: 거의 녹음 기계도 그냥 테이프를 했고요.
0: 그렇죠.
1: 그 오토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0: 네.
1: 그냥 목소리가 생 목소리예요. 그냥 조금 이제 그 리버브 조금 있고요.
0: 네.
1: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아, 약간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순수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오케이.
1: 가수는 Surface라고요.
0: 아, 오케이.
1: Surface.
0: 네.
1: 한참 그때 그 저 17살 때
0: 네.
1: 17 years old 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들인데요.
0: 네.
1: Shower me with your love.
0: 이거 타이틀부터 너무 로맨틱하다.
1: 뭐 예를 들면 내 사랑을 분뜩 쏟아줘.
0: 맞아요.
1: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0: 네.
1: 가사가 너무 약간 사랑으로 이제 벅차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넘치는 그런 가사예요.
0: 타이밍 너무 좋다. Because we're in the month of May. Yeah. 가정의 달. 이제 사랑을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특히
1: yeah.
0: 이번 달. So for Hani의 vibe check today, Surfaces, Shower Me With Your Love. 이 곡을 갖고 왔습니다. So shall we dive into the lyrics, 형?
1: Let's feel the vibe. Let's give it a shot. Okay, so let's start. My heart is filled with so much love. And I need someone I can call my own.
0: 오, 로맨틱하다.
1: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0: Filled up, 그렇죠.
1: Right.
0: Filled with, 네.
1: 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군간 필요해.
0: To call my own, 내 거라고
1: 내
0: 부를
1: 사람.
0: 수 있는. 그렇죠.
1: 그렇죠.
0: 내 사람이라, 내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Yeah. Call my own. 오.
1: To fall in love, that's what everyone's dreaming of. 사랑에 빠지는 것, 그거 누군간 꿈꾸는 일이잖아요.
0: 뭐 꿈꾸고 있습니까? 다들 꿈꾸고 있습니까?
1: PD님.
0: 네. 우리 미디어 PD님도 꿈꾸고 있습니까? 네. 꿈꾸고 있대요.
1: PD님 눈빛이 촉촉해졌어.
0: 네. 이거 기쁨의 울음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울음입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1: I hold this feeling all so strong. 이 감정 소중히 간직. 왔어요. 간직해 왔어요.
0: Hold this feeling이라고 하네요.
1: 정말 간직하게.
0: 네.
1: Life is too short to live alone. 인생은 혼자 살기엔 너무 짧아.
0: 이거 YOLO 아닙니까?
1: 그렇죠.
0: YOLO.
1: YOLO. YOLO. 이거 그냥 부를까요? Without someone to call my own. 내 사람 하나 없이 산 건 말이야.
0: 네.
1: I will care for you. You will care for me. 나는 널 아껴주고 너도 날 아껴줄게.
0: 네.
1: Our love will live forever.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0: 자, 여기서 care for you. 왜냐면 care for you 하고 care about you 있잖아요. 네. 근데 두 개 살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care about you라고 하면요. 이게 좀 생각, 마음으로 사람을 좀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care for 할 때 그거는 마음뿐만 아니라 액션으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I cared for my, you know, my mom and dad when they were sick.
1: Mm-hmm.
0: 그렇죠. 이제 뭐 엄마 아빠 아팠을 때 내가 돌봐줬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1: yeah.
0: care about and care for 그렇게 차이가 됩니다.
1: Yeah. Mm-hmm. So here we go to the chorus. Shower me with your love. Shower me with the love that I long for. 내 사랑을 분뜩 쏟아줘. 내가 간절히 바라온 그 사랑을 나에게 가득 줘. Shower me with your love. Shower me with the love I've been waiting for. 내 사랑 나에게 아낌없이 쏟아줘. 내가 기다려온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줘.
0: 네. 자, 여기 shower. 진짜 이 단어가 S-H-O-W-E-R.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아는 그 샤워도 되긴 됩니다. 근데 샤워 들어갈 때 어떻게 샤워해요? 물로 샤워하잖아요. 보통 물로 이렇게 나한테 뿌리면서 샤워하듯이 shower me with your love. 그렇죠. 이게 물 아니고 사람의 사랑으로 이렇게
1: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
0: 덮어준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shower 단어도 날씨 관련된 우리 가끔씩 날씨요 정도 이 단어 씁니다. shower. 밖에 shower 이렇게 비가 올 때 막 완전 센 비가 그 heavy rain 정도 아니고 그래도 이게 좀 light rain도 아니에요. 보통 그게 showers라고 하잖아요. 네.
1: 약간 so, 그 아주 달콤하게 약간 소금들이 이렇게 약간 조금씩 뿌리는
0: 네네네.
1: 예쁘게 약간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약간 눈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
0: 네.
1: shower 약간 약하게 약간.
0: 아 근데 오늘 좀 우리 한이 형이 좀 촉촉하다. 오늘 이 explanation에 네.
1: 노래가 그렇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도 좀 촉촉해졌고
1: 장마처럼 부담스러워요.
0: 맞습니다. 형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4월 지났잖아요, right? You know they saying April showers bring April showers. May flowers. 그렇죠. 이게 4월 달에 그 봄비가 5월 달에 꽃을 피게 한다라고 이런 표현이 말이 있습니다.
1: That's right. 네. So this is sort of like April showers in May.
0: 맞아요. 좋아요. 자, 16, 17, 18 네, 살의 한이가 그때 아주 좋았던 노래 이제 나이는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이가 네, 이 서비스에 shower me with your love 이거 들어볼 건데 저는 우리 옛날 16, 17, 18 김조한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1: 노래 아시죠?
0: 근데 이 노래 솔직히 말하면 딱 저의 그 R&B 시대 딱 전이었던 것 같아요.
1: It's good.
0: 그래서 저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사실. 네, 진짜 오랜만에 내가 모르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한이 형이.
1: That's why we do this vibe check.
0: 좋아요. 자, 여러분. Feel the vibes as Kim Johan is about to perform. Song by Surface, Shower Me With Your Love.

0: 너무 스윗하다. 아 형 근데 question. 이 백킹 형이었죠? 어 아니에요? 어 저 형 이거 형 스튜디오에서 이거 백킹 녹음하고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아 anyways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a very fitting, right? For as you know, our first vibe check episode in the month of May.
1: So
0: I think it's a good start, you know, for us to 진짜 shower people, you know, our loved ones with our love.
1: So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Ino Job is I sing songs that people might know.
0: Yeah.
1: And this corner is the songs that I know. And you might not know, but it brings out a little different part of me. Like this song people might not know.
0: Yeah.
1: But it actually has a little sensitive part that oh, this is this kind of song. Right?
0: 맞아요. 이거는 이런 표현이 진짜 deep cuts라고 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이게 김주환의 deep cuts입니다. 그냥 완전 유명한 노래 뭐 그쵸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천생연분 이 노래 그런 거 다 좋긴 좋은데 deep cuts는 근데 진짜 이 가수 찐으로 알면 너 혹시 이 가수의 이 노래 알아? 그 정도 곡이 deep cuts라고 하잖아요.
1: People might be like, what's this song? I never heard it.
0: 네,
1: It's
0: 맞아요.
1: sort of, whoa, I like this.
0: 네. Yeah. 그래서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진짜 deep cut 하나 갖고 왔습니다. Mm-hmm. 네, Surface with Shower Me With Your Love. 형, thank you so much for the lyrics, of course, the vocals, and the segment in general. Can't wait for another episode next week.
1: Yeah.
0: Okay. All right, folk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Vibe Check. We're going to move right along. We'll have Ange joining us in a little bit for today's Globetrotting. But in the meantime, by Surface, shower me with your love.

0: FM 부산 영화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줌에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줌에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디서 보이소 사이소 영어.

0: 오케이, 시니, 시니.
1: 네, 부르셨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Oh, today's a big day for me. My first date with a girl. Oh, I'm super nervous.
1: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력된 데이터에 따르면 좋은 결과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0: Oh, wow. Can you be a little more positive, please? I'm really feeling excited here. Don't kill the vibe.
1: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0: Hey, just help me plan today's date. Would you kindly help me plan a perfect date course?
1: 먼저 소머리 국밥을 드세요. 가격은 인당 8,000원이고 가성비가 좋으며 깍두기가 맛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0: Oh, that sounds pretty good. And where should we go for coffee afterwards?
1: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은 차 마시는 건 돈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자판기 코코아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1인당 300원입니다.
0: Wow, genius. Oh, you really get me. And since the date might go late, I'll probably take a taxi home.
1: 그렇다면 심야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0: Wait, you mean it costs more just because it's late? They're robbing me!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데이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0: What? That's it. I'm shutting you down. I can't believe I'm paying for an AI that just roasts me. Anyway, I better call her to confirm the date.
1: 지금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0: What? Hello? Are you serious right now?
1: 오늘 배워볼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0: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1: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2: Late night, 심야라는 뜻이죠. 여기에 요금, 청구라는 뜻에 charge를 붙이면 late night charge, 심야 할증을 의미합니다. 새벽 할증, early morning charge, 주말 할증, weekend charg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0: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How dare you.
3: Muncha, using a talent, did you know?
4: Ne, Muncha, using name in the house, 반갑습니다.
3: 네. 참 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거의 뭐 계약 기간이요. 제가 봤을 때 한 100년은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 그렇게 오래 갈 거예요, 우리 방송?
3: 100년도 최소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오늘은요. 네. 조금 did you know 그동안 전개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slightly different 하게 조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4: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다르게 did you know?
3: 다른 did you know?
4: 다른 did you know?
3: 제목을 설정 안 했거든요. 네. 다른이라고 붙여봤어요.
4: 와, 진짜 네. 진짜 방송인이다. 딱 그 순간 네네네. 생각한 거죠?
3: 그렇죠.
4: 이거 PD님이랑 확인도 안 받았죠?
3: 안 했어요.
4: 와...
3: 일단은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냐면 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4: 맞습니다.
3: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름철 휴가로 제일 많이 가는 곳 탑3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4: Oh, so the top three destinations for Koreans 네네네. during peak summer season?
3: 일단 힌트는요. 동남아입니다.
4: 아, 동남아 Southeast Asia네요.
3: 그렇죠. 그 top 3 안에 네. 총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총 그 top 3 안에 들어갔을까요?
4: 일단 제 주변에 요즘 사람들 많이 휴가 가는 destination 네. 대만 많이 가고요.
3: 대만 들어갔고요.
4: 대만 순위 어떻게 됩니까?
3: 대만 일단 다 말씀해 보세요.
4: 아, 그래요. 대만 많이 가고요.
3: 네, 네, 네.
4: 필리핀도 포함됩니까?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에?
3: 필리핀은 안 들어왔어요.
4: 아, 그래요? 대만이랑 베트남도 많이 가잖아요.
3: 베트남 들어가죠.
4: 베트남 많이 가죠. 하나 더 뭐 있지?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3: 이거 하나 맞히면 끝나는 거예요.
4: 네. 네. 베트남
3: 코끼리로 유명한 나라.
4: 네, 코끼리로 타일랜드.
3: 태국이죠. 네. 네, 총 그렇게 해서 탑 3 안에 들어가거든요.
4: 맞네.
3: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올스타 안에 베트남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접니다. 네. 원래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4: 왜 잘하죠?
3: 좀 배웠어요.
4: 좀 배웠습니까?
3: 네네네. 그 남 작가님께서 네. 그 혼혈이라고 들었거든요. 베트남 혼혈이어가지고.
4: 그래서 문자 요정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3: 닮아가지고. 네. 스킬도 닮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배워왔습니다. 네네.
4: 좋아요. 자 그러면 in light of the coming, I guess, vacation season, and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going towards, going to Vietnam as a travel destination. So
3: 그쵸.
4: you're going to be teaching us some very useful
3: Vietnamese,
4: Vietnamese expressions. 네. 근데 아까 순위는 어떻게 됐어요? 순위 말 안 했잖아요.
3: 순위는 1등이 베트남이고요.
4: 아.
3: 네. 2등이 태국, 그리고 3등이 대만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표현에 대해서 네. 알아볼 건데
4: 좋다.
3: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게 우리 먹는 거잖아요.
4: 네네네. 음식 중요하죠.
3: 가서 밥 안 먹을 겁니까? 먹어야죠.
4: 먹어야죠.
3: 그렇죠. 그렇죠.
4: 네.
3: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당연한 질문이지만 네.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 네.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음식.
4: 쌀국수.
3: 또 있나요? 퍼.
4: 네.
3: 그게 쌀국수죠.
4: 아, 퍼랑
3: 두 개만 더.
4: 그 커피.
3: 커피.
4: 커피.
3: 연유 커피?
4: 그렇죠. 연유 커피. 연유 커피. 진짜 맛있어요. 피님 드셔 봤어요?
3: 오, 베트남으로 아세요?
4: 네?
3: 연유 커피.
4: 아, 그냥 커피라고 하는 커피. Vietnamese coffee라고.
3: 베트남스 커피.
4: 미국에서 그렇게 네. 반미.
3: 오!
4: 샌드위치.
3: 오, 반미 아시네요.
4: 너무 사랑합니다, 반미.
3: 그렇죠. 바게트 빵으로
4: 네네네.
3: 써가지고 쓰는데.
4: 엑스트라 실란트로 넣습니다, 저는.
3: 오, 실란트로가 이제 고수잖아요.
4: 네.
3: 와우, 고수 좋아하시네요.
4: 진짜 좋아요.
3: 왜냐면 향신료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4: 네.
3: 오,
4: 저 고수 김치처럼 먹어요.
3: 와우, 드실 네. 줄 아시네요.
4: 네.
3: 그럼 가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서비스를 더 받으실 것 같은데.
4: 아, 진짜요?
3: 여기서 우리 민수 씨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일 먼저 음식점에 갔었을 때
4: 네.
3: 특히 이제 쌀국수를 제일 먼저 많이 드시잖아요.
4: 네.
3: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는 향신료를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고수 빼주세요. 이거를 무조건 배워서 가시더라고요.
4: 전 이거 안 배울게요.
3: 고수 빼주세요.
4: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거.
3: 영어로 보면 no cilantro please.
4: No cilantro please. Mm-hmm. Without cilantro. Mm-hmm. Hold the cilantro라고도 하죠.
3: 그렇죠.
4: 네.
3: 근데 이제 여기서 고수가 베트남어로 뭐냐면 rau muoi 라고 하거든요.
4: Rau muoi.
3: 그렇죠. muoi가 이제 향이란 뜻이에요.
4: Rau muoi.
3: 그리고 앞에 rau 이게 뭐냐면
4: rau
3: 채소.
4: 네.
3: 그런 뜻이거든요.
4: 아, rau stands for so vegetables?
3: Vegetables. 네. 그래서 rau muoi.
4: Rau muoi. 아, 그럼 muoi가 without.
3: No. muoi는 scent.
4: 아.
3: 향.
4: 아, 향.
3: 여기서 빼주세요가 들어가려면요. 능저 rau muoi.
4: 능저 rau?
3: 아니, 능저 rau muoi.
4: 능저
3: rau
4: rau
3: muoi.
4: muoi.
3: 그렇죠.
4: 능저 rau muoi.
3: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수 빼 주세요.
4: 네.
3: 이 뜻이고요.
4: 이게 좋아요.
3: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4: 저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수 더 주세요는요?
3: 아, 저템 rau muoi.
4: 저테 이걸 배우겠다. 저테.
3: 네. 저템
4: 저템
3: 템 rau muoi.
4: rau muoi.
3: 그렇죠.
4: 저템 rau muoi.
3: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고수 빼 달라. 능저 rau muoi. 더 달라.
4: 네.
3: 저템 rau muoi.
4: 능저 rau muoi.
3: 네.
4: 저템 rau muoi.
3: 그렇죠. 그래서 고수 네 네.
4: 선생님 질문 있어요.
3: 뭔가요?
4: 네. 이제 영어로는요.
3: 네네네.
4: 뭐 hold the cilantro, without cilantro, no cilantro라고 하잖아요.
3: 네네네네.
4: 근데 앞에 뒤에 뭐이 most of the time 뒤에
3: 네.
4: 이 etiquette, right, politeness 보여주기 위해 please 붙이잖아요.
3: 너무 잘하시네요.
4: 혹시 베트남어로도
3: 네.
4: please가 있습니까?
3: 있습니다. 베트남어 앞에
4: 네.
3: scene이 들어가면 돼요.
4: scene
3: 능자라 모이. 근데 뒤에 보면은 한국어에서도요.
4: 네.
3: 요자가 들어가잖아요.
4: 네.
3: 그렇죠.
4: 네.
3: 베트남은 아 가요예요.
4: 뒤에요.
3: 그래서 신 능저라 모이 아. 그렇죠.
4: 신 제템 라 모이 아.
3: 저템.
4: 저템.
3: 네.
4: 저템. 자 템라모의 아.
3: 방금 유대문 줄 알았어요. 어. 역시
4: 불어 들어가세요.
3: 네?
4: 불어 들어가요?
3: 아니 불어도 조금 섞이긴 한데 그런.
4: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PD님 전 이거 알아서 물어본 겁니다. 네.
3: 아 그 조금 들어가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바로 넘어가서 네. 고수 얘기는 끝났으니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메뉴판이 있어야 뭐든 시킬 거 아니에요.
4: 그쵸.
3: 그쵸. 그럼 메뉴판 주세요는 뭐 짜샘 특런.
4: 짜샘
3: 특런.
4: 특런.
3: 특런
4: 특런
3: 네 근데 특런. 어렵잖아요.
4: 네.
3: 그래서 메뉴판 좀... 하면 그냥 특런
4: 특런
3: 그, 특런 손 들면서
4: 특런
3: 그러면 돼요.
4: 네. 씬 특런 아
3: 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4: 진짜요?
3: 씬 특런 아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정확합니다. 오 정확합니다. 우와. 이게 이제 Can I see the menu?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4: 와 그러면 Please can I well please can I see the menu? 이렇게 물어보는 게 씬 특런
3: 특런
4: 특런
3: 아 네. 근데 C가 들어가려면 네. Sam 이게 들어가야 돼요.
4: 아, Sam.
3: Scene, 저, Sam, 득런 이건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득런아 이러면 돼요.
4: 아, 아 득런아. 네.
3: 득런아.
4: 득런아. 네.
3: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개만 더 알아볼게요. 네. 이제 여기서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4: 어, 그렇죠.
3: 일어나서 계산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베트남은 조금 문화가 달라요. 베트남은
4: 어, 어떻게 하죠?
3: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을 들고 그냥 뭐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4: Same in the US.
3: 어, 네. 네. 그래서 계산해 줍니다.
4: 아.
3: 근데 여기서 손만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4: 네.
3: 뭐냐면 든띵이라고 해야 돼요.
4: 든띵.
3: 네. 든띵.
4: 든띵. 아.
3: 네. 든띵. 오, 그렇죠. 그렇죠. 든띵. 오. 응용력이
4: 가면 되겠다.
3: 아, 너무 좋아요.
4: 다시 네. 한번 뭐라고요?
3: 든띵. 아.
4: 땡띵 아
3: 그렇죠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차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영수증이 네.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4: 아 receipt
3: 그렇죠 그래서 아 먼저 일단 계산해 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뭐 check please 영어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4: 그쵸?
3: 이제 영수증으로 넘어가자면
4: 네
3: 저도의 화른
4: 저도의 네. 화른
3: 근데 영수증은 그냥 화른이라고 합니다
4: 화른
3: 네 화른
4: 화른
3: 그렇죠. Can I get a receipt? 아, 이런 뜻인데 그냥 이것도 네. 손 들면서
4: 화른
3: 화른
4: 아
3: 오 앞에 씬 굳이 안 넣어도 돼요.
4: 아 그래요.
3: 아 뒤에 넣으면 앞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4: 그럼 지금 씬 넣으면 네. 어 예. 베트남 뭐 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4: 어,
3: 엄청 polite 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서비스를 더 줄 거예요.
4: 네. 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비스 다 받았잖아요.
3: 네네네.
4: 일단 그러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럼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는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3: 감은,
4: 감은,
3: 감은,
4: 아, 감은,
3: 감은, 아,
4: 감은, 아.
3: 그렇죠, 그렇죠.
4: 아,
3: 네. 그럼 돼요.
4: 어, 혹시 그 감은이 네. 많은 식당 베트남 식당 이름이 영어로 스펠링 C A M
3: 맞아요.
4: 감
3: 맞아요. 감
4: O M O N
3: 맞아요, 맞아요.
4: 아, 그 감은 thank you네.
3: 거의 다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
4: 네.
3: 그 간판 만드실 때.
4: 네.
3: 그래서 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4: 아.
3: 네네.
4: 오, very useful.
3: 네, 다행입니다.
4: 네네네.
3: 아, 네네네. 근데 베트남도 한자권에 있어가지고요. 발음
4: 어,
3: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 네. 기숙사 있잖아요.
4: 네.
3: 기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아. 네.
3: 기숙사.
4: 기숙사.
3: 네. 기숙사.
4: 기숙사가.
3: 그렇죠. 네.
4: 오.
3: 근데 이제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
4: 그쵸.
3: 어순이.
4: 네.
3: 그게 좀 힘들죠. 발음도 그렇고.
4: Nice. Well, so people planning on going to Vietnam maybe for the summer season with the holiday season coming up. 일단 우리 문자회장한테 연락드리면 되겠네요. 네.
3: 언제든지.
4: 오늘부터 베트남 출발하기 전까지 뭐 이거로 뭐라고 말해요라고 이렇게 문자 받으면 되겠다.
3: 어 그러면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오늘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3: Go. 네.
4: 어 일단 문자회장님 감언. 아
3: 감언아.
4: 네. 우리 다음에 봬요.
3: 바이바이.
4: 바이.
5: 잘 잤다. 어머머머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드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간호대학에서 정신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나윤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용역 사업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영어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시민분들께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 또 그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소방관은 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이해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Now, here our professor for the past 6 years, she has been operating the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 government commission project dedicated to enhancing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She actually shares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speak about this work today, as the project plays a vital role on the front lines, but remains relatively unknown to the general public. She hopes today's conversation will shed light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ers and the efforts being made to protect their emotional well-being. Most importantly, she wants to challenge the common perception that firefighters are strong, so they must be fine, and encourage listeners to understand the human stories behind the uniform. Well, I'd like to start by learning more about this counseling center. What i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nd how is it actually operated on the ground?
2: 소방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또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를 반복해야 되고 또 사고 현장에서 일반인은 평생 한 번도 목격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또 그 감정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 없이 다시 다음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또 수면장애, 우울 같은 어려움을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상담사 가 직접 소방관이 일을 하고 있는 소방서를 방문해서 근무 시간 중에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한 단순히 한 번 상담이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어나가기도 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맞추어서 설계된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란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1: Now she shared that while firefight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lives, they are mentally vulnerable group due to shift work and repeated exposure to traumatic scenes that most people never witness. These experiences accumulate without time to process before the next call, leading to higher rates of PTSD, sleep disorder, and depression as well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operates the Outreach Counseling Center, where professional counselors visit fire stations directly during work hours. She describes it as a field center support system designed for their unique environment, offering not only individual sessions, but also group counseling and family programs to ensure comprehensive mental health care. And the project you lead has been named the top institution in the nation for 5 consecutive years.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this news? And what do you believe is the secret behind such consistent high-level performance?
2: 교수님이 총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0: 그런 성과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솔직히 기쁘기도 했지만 네. 좀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상담사를 단기 인력이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관계와 그리고 신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중심 접근입니다. 저 역시도 소방관을 직접 상담하는 전문 상담사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 체계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또 소방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she shared that while she felt joy when she heard the news, what was even bigger was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this work directly impacts the lives of individual firefighters and is funded by taxpayers, she felt an immediate urge to do even better. She attributes this success to three main factors. First is continuity. By employing professional counselors full-time rather than as temporary staff, they've actually built deep trust with the firefighters. Second is a field center approach. Drawing from her own past experience as a field counselor, she developed programs that truly address the specific hardships of the job. And finally, she credits a stro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fire headquarters, local station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allowed them to run diverse and successful programs. Now, behind the bravery of firefighters protecting our citizens, there must be a heavy emotional burden that we often overlook. So why do you believe psychological support for firefighters is so vital? 소방관분들의 용기 뒤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소방관분들의 심리 지원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소방 공무원은 반복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직업군입니다. 이 경험은 누적되는데 충분히 정리할 시간 없이 다시 다음 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이나 불면, 과각성 같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적절한 시기에 심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심리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firefighters repeatedly experience traumatic events. Because these experiences accumulate without enough time to process before the next call, she views psychological support as an essential recovery process rather than an optional one. Without it, symptoms like insomnia and anxiety can lead to long-term PTSD or depression. She emphasizes that these reactions are natural responses to extreme situations, not personal weaknesses, and can be overcome with timely support. So her work actually focuses on prevention and consistent management rather than just treatment, ensuring that these brave individuals have the space and tools to recover and remain resilient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s. Lee Na-yoon,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Now, what kind of changes have you witnessed firsthand in the field? What does it mean to you personally to see a firefighter's heart slowly begin to heal through your counseling?
0: 현장에서 직접 보신 변화도 궁금한데요. 상담을 통해서 소방관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교수님에겐 어떤

0: 미리 남을까요?
1: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상담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상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또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권유로 시작했던 상담이더라도 상담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료를 돕기 위해서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내가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에게 추천해 주시는 소방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에 대한 만족감이 쌓이고 또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국 소방 조직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개인의 변화가 조직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s the perception of counseling. In the past, many felt burdened by it. But now, more firefighters are naturally accepting the process and even requesting sessions voluntarily. She notes that while many started at someone else's suggestion, they now return on their own or even inquire about how to help a struggling colleague. She adds that it's becoming common for those who have benefited from counseling to openly recommend it to their peers. And for her, while individual recovery is vital, the greatest sense of accomplishment comes from seeing the entire organizational culture shift a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grows. In her eyes, these changes represent a collective movement toward a healthier, more supportive environment. Indeed. Well, I understand that you've expanded your reach to support firefighters' families through support programs. So what have you discovered abou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family in this process?
0: 최근에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가족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화재나 사고 또 재난 상황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보호 요인 중에서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지지를 받으면 소방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들이 완충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반대로 갈등이 있으면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 자녀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의 지지와 유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가족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회복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결국 현장에서의 회복이 일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So she explains that since the dangers of fire and disasters cannot be removed from the job, it is vital to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that help maintain mental health. Among these, family support is the most crucial and critical. While a supportive home acts as a buffer against work stress, family conflict can actually worsen a firefighter's mental state. Through programs like couple and child counseling, she works to enhance family bonds, and she has realized that a family is not just a group of supporters, but the very foundation of recovery. And fostering these connections, the program actually ensures that firefighters have a strong emotional base to return to after facing high-stress environments. Well, having led this project for the past 5 years, as we mentioned, what mindset has kept you going, and what is it that allows you to persevere and continue this vital work?
0: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을 총괄해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론이나 아니면 연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방공무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멈출 수 없고 또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0: 점점 마음을 열고 또 스스로 회복을 선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일이 의미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멈추기보다는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들을 연구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도 있는 소방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일을 단순한 업무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So she shares that her primary motivation is the field because this issue isn't just a theory in a research paper but is directly connected to real lives. Every encounter in the field convinces her she cannot stop. Another driving force is witnessing change as well. Seeing those who initially found counseling difficult gradually opening up and choosing recovery gives her the certainty that her work is meaningful. On a personal level, she finds it just immense fulfillment in seeing the knowledge she gained through her doctoral studies lead to actual transformation on the ground. Above all, she views this as a way to give back to the firefighters who protect her life and the lives of her family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Na-yoon here in the studio,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We have Jenny님 messaging in. Jenny님께서는 현장의 소방관분들과 또 그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시는 상담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Yeah.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for a thankful message. Now, what systematic or social improvements do you believe are still needed to better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our firefighters?
2: 앞으로 소방관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0: 최근 소방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올해는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서 각 소방서마다 상담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관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조직 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조직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표준화와 질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 또 모든 소방 공무원이 균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she notes that national interest is growing with plans to expand the program and station counselors at every fire station this year. While she views this as a positive step, she actually emphasizes that this attention must be sustained. Beyond policies, she stresses the need for a cultural shift within the organization to make seeking help feel natural. Because the pressure to be strong can make it harder to reach out, and she believes it's vital to view mental health struggles as a common experience rather than a personal flaw. Well, having stood by these heroes on the front lines for 5 years, I'm curiou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enter. How do you hope to expand the Firefighter Outreach Counseling Center, and what ultimate change do you wish to achieve?
2: 앞으로의 방향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소방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싶은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0: 앞으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양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담 중심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방과 일상생활 관리 중심의 시스템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면 관리나 스트레스 조절 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힘들 때만 상담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소방 공무원분들이 더 오래 또 건강하게 또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So she emphasizes that future growth must focus on quality and shift toward a system centered on prevention and daily management. Rather than just responding to crisis, she aims to implement programs for sleep management and sleep regulation and stress regulation as well that allow firefighters to manage their well-being before problems escalate. Her ultimate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aring for one's mental health is a natural part of daily life, not just something sought out in times of hardship. By helping firefighters stay healthy and resilient for longer, she believes this support actually creates a cycle that ultimately ensures the safety of all of our citizen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이렇게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소방 공무원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길을 양보해 주신다거나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을 마주했을 때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 소방 공무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말씀처럼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 So she expresses her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She hopes today's broadcast serves as a reminder that these individuals endure hidden hardships to ensure our safety of our citizens. And she shares a simple action like yielding the road for a fire truck or offering a word of thanks and respect in person can be a source of great strength for firefighters. So she asks the public for thei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2: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교수님,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소방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앞장서신 만큼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의 안전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버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So she tells them that while they are always at the forefront,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she hopes they will take a moment to stop and look within to protect their own hearts as well. And of course, promising the Outreach Counseling Center will always be right there with them, ending with a sincere message of gratitud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Na-yoon here in the studio, a professor of nursing at Dong-A University.
2: 오늘 더 인터뷰에선 동아대학교 간호대학의 이 나윤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커피 소년 with 행복의 주문.

0: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joining us from Singapore. 네, 오늘은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스테파니님.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How are you doing?
1: Alive. We only have one more weekday, so
0: that's good. That's good, right? Wait, I do have a question. Was there any holiday this week for you?
1: Oh, we had a Labor Day on 1st May, but that was last week, right?
0: Yeah, all right. So no holiday for May 5th, Children's Day, but still, you got Labor Day off. That's great to hear.
1: Now, yeah.
0: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Recently,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igned an MOU with TechX Venture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public safety technology in Singapore. Could you tell us a specific background and where this agreement took place?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싱가포르의 공공안전기술 전문기관인 TechX Venture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배경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1: 네, 이번 협약은 우리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과학기술청이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아시아태평양 대표 보안 전시회인 MTX 2026 현장에서 협약이 성사되며 공공안전과 또 보안 분야의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는데요.
0: 그렇군요. So this agreement has and was signed with a subsidiary established by the Home Team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under the Singapor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promote the entry and investment attraction of Korean startups into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agreement was finalized on the 28th of last month at MTX 2026, a leading security exhib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network in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sectors. Well, what specific technologies did the Korean security startup showcase at the exhibition, and what were the actual achievements they made locally? 그렇다면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들은 어떤 기술을 선보였고 또 현지에서 거둔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입주 기업 6개사가 사이버 보안, 무인 시스템, 안면 인식 기술을 선보였으며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식관을 방문해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기관과의 기술 검증은 물론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 트러스트로부터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현지화 전략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술력뿐만 아니라도 현지화 전략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So six companies residing in the Korea Startup Center actually showcase cybersecurity, unmanned systems,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And the Singaporean Minister of Home Affairs and Law personally visited the pavilion to verify their technological power. Our companies are seeing the fruits of their localization strategies, succeeding not only in technical verification with local agencies, but also attracting investment from Singapore's sovereign wealth fund as well. Well, with that, let's talk about K-Food. What were the actual results achieved at FHA 2026, which is Asia's largest food exhibition recently held in Singapore? 다음은 K-푸드 소식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인 FHA 2026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1: 국내 41개의 수출 업체가 참가하여 총 85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5,91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네. 또 특히 현장에서 23건, 약 1,128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싱가포르에서의 실질적인 계약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0: 그렇군요. 수치로만 봐도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인데요. So 41 domestic exporters participated and conducted a total of 854 consultations, recording export consultation results worth $59.17 million. In particular, 23 MOUs worth about $11.28 million were signed on site, further solidifying the practical contract base in Singapore, which is a key market in Southeast Asia. And considering that Singapore imports over 90% of its food, what were the key strategies and items that local buyers focused on at this exhibition?
2: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싱가포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들의 주목한 전략과 또 품목은 무엇인가요?
1: 네, 현지의 저당, 고단백 소비 추세를 반영한 건강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유기농 스낵과 건강 기능식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역이 해소된 제주산 한우와 한돈이 큰 관심을 끌었으며 올해 1분기 싱가포르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26.9% 급증하는 등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의 핵심 가늠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we focused, they actually focus on healthy and premium strategies reflecting local trends for low sugar and high protein consumption, showcasing organic snacks and functional health foods. In particular, Jeju produced Hanu, which is Korean beef as we know, and Handun, which is Korean pork, for which quarantine restrictions were actually lifted last November, drew great interest. With export volumes to Singapore surging by 26.9%,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Singapore is serving as a key litmus test for the ASEAN market. With that, let's turn to education. What are the main details of the standardized disciplinary guidelines recently introduced by the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for student misconduct, such as school violence?
2: 싱가포르 교육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생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징계 지침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1: 저도 처음에 듣고 살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이 지침은 괴롭힘이나 부정행위 같은 중대한 비행 발생 시 회초리로 가볍게 때리는 체벌을 최대 3례까지 허용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행 횟수와 중대성에 따라 징계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일관성 있는 훈육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0: I see. So these guidelines, which will be introduced in all schools by 2027, allow for corporal punishment of up to 3 strokes with a cane for serious misconduct such as bullying or cheating. It specifically targets male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primary school and above, and the plan is to implement consistent discipline by categorizing the level of punishment in 2 stages from level 1 to level 3 or higher, depending on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misconduct. Well, besides strict corporate punishment, corporal punishment, what other supplementary measures have been prepared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of school violence?
2: 이와 함께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완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싱가포르 정부는 2027년까지 학생들이 유해 행위를 직접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또 가해 학생의 피해 회복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체벌은 단기적인 억제책으로 활용하되 상담과 학부모 지원을 결합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또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예방과 회복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So now the Singaporean government plans to open an online reporting channel by 2027 so that students can directly report harmful acts and will concurrently provide restorative, of course, education for offending students. And while punishment is used as a short-term deterrent, the focus is o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long-term growth and positive behavior by combining counseling and parental suppor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diverse news from Singapore. 싱가포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1: 감사합니다. All right, and that was Miss April based in Singapore, always making me smile. Now,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We'll be back tomorrow for Friday edition of the show. Final song is by Pepe Bilon with 혼자 하는 사랑.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Everyone,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3: Kimbap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 발전 협의회.
4: 11:00 o'clock.

0: makes this festival unique. It was created to help revitalize Busan's original downtown districts, including Junggu, Seogwu, Donggu, Yeongdo-gu, and Namgu.
1: Sounds like a song.
0: Marking the 11th year, it runs from May 22nd to May 24th across those districts.
1: So it's not the kind where everything happens in one place. Mm-hmm. It's spread out around the city and mm-hmm.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s in different neighborhoods.
0: Yes, and it's almost like a local food exploration tour. Visitors can walk through old neighborhoods, discover long-left local restaurants, and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the original Busan. And programs like Downtown Running and Night View 포장마차 will make you experience Busan beautiful day and night. 포장마차 갑시다.
1: Oh, yeah. I heard there's also a special textualing guidebook, mm-hmm. like the original Deng Deng Leng
0: yes.
1: guidebook. So this is being released, right?
0: Mm-hmm. Like a local version of the Michelin Guide. Mm. The textualing guidebook introduces restaurants and menu spots that Busan citizens have loved for years.
1: Good.
0: And it's designed to help you visitors discover Busan's flavor and stories through food.
1: So we're following the experiences of locals, right? Mm-hmm. And another fun part is that the media members from yeah. Busan City and the child reporters will be covering the festival on site.
0: Yes,
1: as well.
0: And our citizen journalist will make the event feel even more lively and personal. So check everything on Busan City's official social media.
1: Which is what?
0: Which is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on their Instagram.
1: Yeah.
0: Thank you so much.
1: 구독 좋아요.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From local restaurants to wheat.
0: Wheat.
1: If you're in Scotland, you have to say wheat.
0: Okay, so 2026 Busan Wheat Festival takes place this weekend at Hamyang Ecological Park. This year marks the third edition, and last year alone, more than 33,000 visitors attended over just 2 days.
1: It's very funny. You know, when you told me a wheat festival, yeah. I said, oh, no okay. thanks.
0: No,
1: no thank you. A wheat festival? What am I? Come on. But the scale is huge. People are like really serious about carbs, man.
0: Apparently, yes. But what makes this festival especially interesting is that it's connected to Busan's history as a major wheat distribution center after the Korean War.
1: Well, that's it, right? It's very, very important. There's historical meaning behind it, not just wheat. You know?
0: Yes. And this year, the festival introduces a Wheatopia kingdom concept. Around 25 restaurants and local eateries will participate, serving everything from pasta, pizza, pho, banh mi, and even gluten-free menus.
1: But hold the phone. One of the features of wheat is that it has gluten.
0: That's true, but you know.
1: So this is like, this is pseudo-wheat.
0: Pseudo-wheat, yes.
1: Yeah, okay. So it sounds like a total exploration, though, through food, cultures, all centered around wheat,
0: yes.
1: but like historically important and mm-hmm. culturally important.
0: Mm-hmm. And this year, they are also adding a nighttime program called Pairing Night, where visitors can enjoy food together with beer, vodka, whiskey, and also live performances.
1: Mm-hmm.
0: Sounds good.
1: Very good. So during the day, it's family-friendly. In evening time, it's more like a nightlife food culture experience.
0: Yes, so it's going to be a fun day for everyone.
1: Mm-hmm.
0: And the festival is also trying to be environmentally conscious. All food booths will use reusable containers, and there'll be a return system to reduce waste throughout the event.
1: Love it. Busan is very good at doing this.
0: At
1: the Rock Fest?
0: At the I think so. They are doing great.
1: I went to the Rock Fest last year.
0: Yeah.
1: And I was so impressed with how they handled food waste, trash,
0: like
1: pan-up stations. If this is the UK, you would never get your plates back. People would not be taking their plates back after they've eaten food.
0: So we are taking bullies to go very seriously.
1: Yeah. But it's very important and it's so good. I love it. I really love it, especially for a large-scale outdoor event. It's not just a simple food festival. It's an immersive experience.
0: Yes.
1: And it's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one.
0: So visitors can enjoy the food, the scenery, and the atmosphere while also thinking about sustainability and local food culture.
1: Good. What's your favorite wheat-based food?
0: Wow. Pizza, of course.
1: Pizza?
0: Yeah.
1: Of course?
0: Of course.
1: I just like bread.
0: Oh.
1: But not like Korean bread.
0: Mm-hmm.
1: I need like Scottish bread or French bread. because Korean bread is very sweet.
0: Yes, you know, it is like desserts.
1: Yeah, I don't want bang. I just want like baguette, crusty baguette with some soup,
0: like some bread that the jangbaljang so like. Oh yeah,
1: sorry. I don't know what that is, but. I am on board.
0: Okay.
1: I like it. I love that little poster as well. If you're joining us on YouTube Live, you can see the poster. It's so cute.
0: Yes.
1: I love that. So there we go. If you want to get involved with any of this, please get on to Pyeongstagram. Mm-hmm. That's Instadeng. And find Busan City or Busan City underscore Globe, and you can find all the official information. So yeah, two different ways to experience Busan through food. Hidden restaurants with the taxi drivers to wheat.
0: Yes, both festivals highlight Busan's local culture and atmosphere in their own way. With this beautiful spring weather, they will also make perfect weekend outings.
1: Yeah, I like wheat. You can have wheat beer, you can have wheat bread.
0: Wheat everything.
1: Wheat everything. Yeah. Sweet. Wheat is sweet. Wheat. Enough?
0: Yes.
1: Have we done enough?
0: Yes.
1: Is it time to?
0: Okay. Yes.
1: Okay. Kyuubi,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d bringing us all the updates. We will, of course, see you again next Thursday. Until then, enjoy the rest of your Thursday and enjoy your weekend.
0: Thank you so much.
1: Bye-bye. Thank you. All right. It's time for On the Mic.
2: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식업 하고 있고요. 애플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깃집이거나 전집인 줄 아시는데 저희는 유럽식 레스토랑, 그다음에 정통 중화식당,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2: 우와.
3: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 가정식 전문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달을 조금 기반으로 했던 체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제조 공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본점 옆에 아주 조그만한 10평 정도 되는 그 남짓의 공간에 제조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부엌관이었어요. 함경북도 방언인데 부엌 옆에 딸려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어떤 자리를 보고 저기 자리가 되게 좋아서 네. 저기에는 별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2: 네.
3: 실제로 그 자리를 막 저희 친구들끼리 알아봤어요. 네. 야,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번 전개하면 뭐 뭔가 넣어보자. 포부있게 했는데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제 좌절을 맛보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다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보는 눈은 가졌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별다방을 만드는 게 낫겠다.
2: 오.
3: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2: 우와.
3: 저하고 함께 하시는 또 저의 파트너가 또 계시는데 저를 픽하셨던 것 중에 제일 컸던 이유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왜 무경력자를 고용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가 고용을 좀 많이 해요.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경력 단절자라던가 기술의 발전이 생기고 교육을 받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 경험조차 주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와.
3: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모여진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너희는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모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내는 거지. 정말 그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역인데 그거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해낼 거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흩어지지 않는다면 대기업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2: 그러면 대표님 함께 일하고 있는 그분이 대표님을 픽했던 이유는 뭐예요?
3: 그분도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생각 하셨는데
2: 대표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3: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하니까 되게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2: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3: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 번도 어떤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모차르트를 연주하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너무 공감이 안 됐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 저는 뭐 하나 하나를 할 때 저는 정말 사진을 정말 너무 못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진을 미친듯이 찍기 시작했고 하루에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씩 찍어서 연습을 했어요. 지금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거는 재능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똑같이 해요. 멈추지만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

0: 그건 맞아요.
1: 왜냐면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멈추지만 하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의 문제 직면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어떻게 없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0: 맞아요.
1: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0: 맞습니다.
1: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0: 맞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만 강요하잖아요. 네.
1: 방법론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
0: 정답입니다. 네.
1: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또한 성장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그 분야에서 좋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타이타닉 명대사 중에 나왔던 건데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한다는 To make is they count, make it count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이 표현이 왜 좋으세요?
1: 인간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만 하다 끝나요. 되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너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한다면 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0: 맞아요. 네.
1: 지금 와서 보니까는 최악이었겠지만 그때는 최선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그걸 소중하다고 이제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make it count라고 얘기했습니다.
0: 여러분
1: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0: 파이팅 하십시오.
1: 네.
2: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When you say 하십시오 and fighting, is it not counterintuitive? Because fighting should be like 화이팅! But then 파이팅 하십시오 is very, very polite. I like it. I mean, I like it. It's all good work. Anyway, thank you, Olivia, our reporter, and Kang Subin-nim, who runs a food and beverage brand built around the philosophy of creating warm and welcoming spaces rather than simply admiring famous franchise brands that perhaps don't. He decided to create a brand of his own, and this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his business journey. He also worked hard to build an organization that offers new opportunities to people who have experienced career breaks or young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opportunities in society. He says that ordinary people can achieve extraordinary results when they share the same goals, values, and emphasizes that true growth comes from not just working hard, but from constantly thinking about how can I improve. And he shared that his favorite expression, make it count, is from the movie Titanic. I don't remember how that ended, so I like it. Okay, good. Explaining that it reflects the importance of valuing every moment, every choice, and never giving up. Make it count. I love that. Very important. Anyway, listen, I am very much of the mind that young entrepreneurs need lots and lots of support. So, fighting 하십시오! 너무 너무 너무 잘했어요. How did you feel about that? Good? Listen,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else. Not business, but love. In fact, the business of love, because love is a business. So, I want to know all about your first love. When was it? And can you share a song that reminds you of your first love or just love in general?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였나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첫사랑만 생각하면 뭐 떠오르는 노래 아니면 그냥 사랑에 관한 노래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노튜브 라이브. We'll play it all in the second half and read your messages as well. But up next, this is The Power of Love by Huey Lewis and the News.

Yeah, love a bit of Ricky Martin. Living La Vida Loca. Listen, I've got so many more messages. I want to read a couple more before we say goodbye. No McClucky today because it is a Thursday. So Kim Daksun-nim says, 안녕하세요. 착사랑은 몇 번 해봤는데 첫사랑은 제 남편이 첫사랑이에요. 역시 시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질 뻔만 위기도 있었지만 남편의 우직함 덕분에 결혼까지 했고요. 지금은 33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와우! 33 years. 우리 엄마 아빠도 올해 35 years, I think. And also, let's see who else. 고수님 texting in. We've got Danny Lee님. Texting Benny님 up here as well. 저의 첫사랑은 지금은 아내입니다.

0: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Chef Edward R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iconic.
1: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저 Cruella de Vil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마인드세트가 just a skinny, bony.
0: Bony, sharp bones. Think sharp bones.
1: And very, she has this like very 마녀 kind of thing, yes. like about her, mm-hmm. right? She's very like witch-esque.
0: I think you can tap into the inner witch in you.
1: 좋아요. 네. Let's get this inner witch out of me.
0: 좋습니다. Right.
1: So, scenes from 101 Dalmatians. Cue.
0: Cruella de Vil이 자신의 패션 제국 House of Deville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피로 휘감은 채 디자이너 아니타의 책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어, 깜짝이야.
2: Anita, darling.
3: Oh, good morning, Cruella.
2: Oh, what do we have here? 어머, 이게 뭐야?
0: 크루엘라는 흑백 점박이 패턴의 드레스 디자인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니타의 달마시안 강아지 사진이 놓여있는데.
2: Oh, what a charming dog. 아주 매력적인 강아지네.
3: Why, thank you.
2: Spots, 점박이.
3: Yes, she's a Dalmatian.
2: Oh, 이 디자인, 저 걔한테서 영감을 받은 거야? Was this an inspiration? Was she the inspiration for this design?
3: Yes.
2: Long hair or short?
3: Short.
2: 털이 거칠어? 아니 부드러워? Coarse or fine?
3: I'm afraid it's a little coarse.
2: 아, 피티. 아쉽네.
3: Oh, but it was very fine when she was a puppy.
0: 그래도 강아지 어릴 때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2: 아, redemption. 구원의 길이군. We need to have a little girl talk. Please, come to my office.
3: 아, 네.
4: A few moments later.
2: Sit down, please.
3: 네, 네.
2: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for me?
3: 지난 8월로 2년 됐어요. 2 years last August.
2: And you've done wonderful work in that time.
3: Thank you so much.
2: 그런데 내가 밖에서 자네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4: I don't see you socially, do I?
3: Not really.
4: And you're not very well known, despite your obvious talent.
3: Well, notoriety doesn't mean very much to me. 네, 저한테 뭐 명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4: Your work is fresh and clean. 얽매이지 않고, 꾸민 티도 안 나고, 게다가 팔려. 아주 잘 팔린다 말이야. It sells.
3: Oh, you're very kind.
4: And one of these days, my competitors are going to suss out who you are.
2: 언젠가 내 경쟁자들이 네가 누군지 알아챌 거야. 그리고 널 뺏겨라고, 빼가려고 들겠지?
3: Oh, no. You see, if I left, it wouldn't be for another job.
4: Oh, really? What would it be for then?
3: 아, 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여기서 일하는 게 저희 계획이랑 맞지 않게 된다면요.
4: Marriage.
3: Perhaps.
4: You have talent, darling. Don't squander it.
2: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
3: Well, I should be getting back to work.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4: Yes, please do. Alonzo.
5: Oh, yes, Mr. Vil.
4: The drawing.
5: I beg your pardon? 무슨 그림 말입니까?
4: Take the drawing from Anita and hand it to me. Is that difficult?
5: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4: 아, 참말로. Now go. 내가 필요할 때까지 어디 한 구석에 서 있어.
5: Yes, ma'am.
4: Oh, I look wonderful in spots, don't you think?
2: 난 역시 전문의가 어울려 나한테.
4: But I would look to make one small change to your design.
2: 이 드레스에 아주 근사한 망토를 달 거야.
3: We could do this in linen.
4: No. It would be stunning in fur.
2: 모피로 해야 아름답지.
3: But the event is in April, so fur would be inappropriate. 아, 모피는 좀 그 철에 안 맞을 것 같아요.
4: Oh, but it's my only true love, darling. I live for fur. I worship fur.
2: 나 모피를 위해 살아. 모피를 숭배한다고 내가.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4: Isn't it rather amusing?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좋은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오이소, 동서남북 부동산입니다. 집 보러 왔어요.
4: Hello, good morning. Yes, I'm looking for a house.
2: House, okay, okay. 아, 그 room, 아, 1, 2, 3, 4.
4: I'm looking for a house with 2 rooms.
2: 아, 2 room. 잠깐만 보자. 이거 여기 컴퓨터 모니터로 와 보이소. 여기 요 집 딱 보이지? 여기가 딱이네 딱.
4: Okay. But it seems this house only has 1 room. How many rooms are there?
2: 아이고, 여기가 또 역세권이라서 이게 방이 많을수록 비싸거든요. Expensive. 그래서 여기 방은 하나기는 한데 거실이 억수로 넓어요. 그래가 요거 거실을 반으로 나누면은 막 느낌상 방이 두 개구나. 이런 그 뭐랄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든다고요. Feeling, okay?
4: Okay. I also want a window that faces east. 동향인가요? 해가 잘 들어요?
2: 풍수지.

0: 뭐 이런 거 신경 쓰는가 봐. 이 집은 북향이에요. 북향. 그런데요. 있지요. 그 자는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 된다고. 요래 대각선으로 누우면 돼. 그러면 햇빛이 얼굴을 감싼다고요. 태양이 안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Feeling okay?
1: I'm not sure about this.
0: Sure. 아이고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집 보러 가입시다. 하우스 와칭 고고.
1: And what about the maintenance fee? And the utilities, isn't there a community center in the building?
0: 아이고 궁금한 것도 억수로 많네. 일단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Let's go. 오늘 배워볼 표현, 방이 몇 개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any rooms are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0: How many rooms are there?
1: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How many bedrooms are there? 침실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bathrooms are there? 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방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rooms are there?
1: How many rooms are ther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BEFM, Busan Yongho Bangsan.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8: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7: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8: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9: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1: A wildfire starts with a single spark and can become a large-scale disaster. These are the things to keep in mind. Illegal open burning is strictly prohibited. Do not handle open flames or embers in forest areas. Dispose of ashes from wood-burning boilers only after ensuring no embers remain. Handling embers or causing a wildfire